0: 웃기는 거야 이미? 너는 웃긴다?
1: 내가 서둘지 않긴 게 그때 오냐 내가 이렇게 고향을 쓴 오기는 먹고 웃긴 않다
0: 야 뭐봐 웃을 때랑 하나 오지 띠는 거 아니야 하?
1: 와 여기 problema
0: 이미? 너 웃을까?
1: 미주
0: 나 해볼 거 아니야 나 안 바꿔 오 이 새끼 아리따시 벤츠